0: 오직 아직도 니파이 포 아라니께 월 엔바이런먼트 데 부세타메 파틱본로 라펜 논푸 안타 라방소 아라니 일리툼 월 엔바이런먼트 데 부세타메 탈론 폰봄로 카치타낭지아 람께 도올랑 시타메 모 아라니가 프렉레 라바르몬 카치후 마테 엔바이런먼트 폴루션 아푸탁 케 캄케지 아판 푸라 가브먼트 서카르 마테 스테이트 아툼펜 아소나손 Aron kapatik aputak ke mo arnika prekle chetandam tuik sina. Tangte pini lamjir ke than angdeng abangke lapuan se kangton pon iglo dome thakme kardom.
1: Lapon aponang litu. Pini warmon aja mekangdeng alongpen. Environmental pollution mate warmon kachihu aputak. Doctor Durmili Hansi Pipen Lamjir Ketan, Arjulang Tanglo. Nalatum Jai Mekarjulong Bomlaki, Akaswani di Pupen. Jai Mekan Kumpanadun Tu, Karbi Lamarjanalun, Arjuk Sinhang.